0: 락터 저천디게 락터로 브라보노 락터스로 대바시다에 락터 거저었소 거르고 질문로 말어 나를 괴롭히라에 세노 소가르르르비 불러르르스터로 라자 프로자 더니거 랩터노 부지첨 대지러 랩라 가르 아링거네 바시야세 바시야세 거르나 못쳐나 라니 언터부르 거거나 뽑아나 뿌리 멀모수더 거르나 비라비 얼을려로 수스컵으로 켜둘려 나이 바세끼리 사티히러 몬두히러 라자두 주워서라 비다머허 비스모서라 서자레 사이토 지런립다 버리내래 구루드루나자치오 무리서바 석하떨러 멋트로포티 설려 구토비사라더 세스터 마뚜러사코리 어타럽에 서더러 두사서러 둘이 나한띠 거울에 절에 이카 둘쭈더러 미사한 손이 떠너디 그라를 허리 발이 힘이 깰래 못해 너디 서이 붙이 예 기회더미 얼마디니 서먹거리 불러 서먹으로 불안거니 멀멍뚜더 가도로 비나비 돌아우쳐 거거로 뽑으러 기회더미
1: 못들어라 눕하래 간데 눕히니 전하니 맞절러 벗더스니후 머리나이 눕혀
0: 못들어 기회더모 못들어 까바이 속가 뚫어져나리고 마모로 놨더래 기회서이 바뀌어봐라 자빠이 저러니 너희는 꼬로 많이 살아더래
1: 또 바이 멋져 또 바이 속가 꾸러 무이
0: 뭐 바이 속가 꾸러 두메 허라이 로스코 벌려 그리 불러 얼마든이 써봐 기회더래 기회톰에 더야보이 코로나 하루국띠 어파하는 코로나 자리 뿐다 꺼러 둘째 서너 뿌라노

0: 죠 고마. 에 구루 꾸란 나로.
1: 어서 뛰어 좀 들어라. 자리겨. 자리겨 못해. 자리겨.
0: 에 놓죠 고마. 드디어 소화하는 거네.
1: 어서 뛰어. 어서 뛰어 좀 들어라.
0: 에 놓죠 고마.